0: 이름덤 이래 짜기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마담기 톡나르빠 미요이크야 나시 에코이나 팅내리
1: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우바 아리바 캔디데이트 싱 짱영기담 톨룩투나 레이박 셈바다 아초우바 사룩 야나바 호나리
0: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 가나노 가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가 가리 가리 타우라카니 하이브시디 캉닝리
1: 라카두리 버마니푸르기 일렉션다 캔디데이트 오비닝리바 싱기 와칼론 퐁독차나바 아마디 미얌 더 마삭 딱차나바 미닛 오흠더기 망아 파오와 라디오기 쿠타항다 산독나바 마탐 탐자리
0: 스폰서 타우드나 산독차가다바 타우람시기다막 아가슈바니 임팔기 커머셜 섹션다 타나비유

0: Nupi engang leraga atau pun nupi nungsiba. Ahan tengen nungsi nungol irang tau bai si. Akui kunai si dati sana daba maring marang ba tauhi dabo in lom nai. Aduna pramanu in harap dama si di. Kerehani. Akang ba upal do hulak payening natraga sat ngam dana om nakian kibale. Natraga unka do hulak payening hai tai.
1: Hai bini basing do. Loi na pazai. Adu bu aidi akon bagi unka do hulak payening hai base. Oisen.
0: Hai di.
1: Akang ba upal do hulak payening hai ragadi. Saite oimali. Imagination hemen bahai gadra. Akang ba upan da yening hun bahai basi di. Aseng ba dadi hularoi da bani. Aduga amu sangam dana pom na ken kibalai. Hai basi sune. Ming je thot nong na kan mali. Pom di pom la aga sungsa saki da basi sunu ngai te.
0: Yai, asa tham si. Thamam ba hingga tandan li mangal ni. Adai di.
1: Aduga waksin yi unka da hulak pa yening hai raga di. Unna ngam dana yening kanggi basu yai. Yening na akang kandu na paire lam ta pao ba. Kang dana seng ba yening ta lak basu yai. Yening yi marai ba amadi tham se. Kang kibra na traga mapung pao unna oirak para hai bedo.
0: Ay na ngang wadi kajikta. Nang na sandok na taak punayan pajakre. Aduga akan ba awang ba sambal na nakai marim makhajan kre. Uthok pagi lambi pamba thingjan kre ya basi kamdo.
1: Hoi adu su. Kari gumba posa amabu so aning daba dagi. Te aning daba kahe aning daba dagi saman khabani. Kari gumba da posak tu te kai kraga sambal leho basu yao. Posak tu leho raga saman gi punsi loi ki ba mangi basu yao. Balingi cekpan tu gai kri dudi.
0: Hoi. Balingi cekpal tu gai ki. Aina thona pharadi nang su thona phabi obigi ingitam di ore ahingi tandanati manga taruni pankhalak pa tham ore natraga ahingi mamai da pharkada ba thabalam ni manga la ndawli bia ai namunung si
1: ai sunung si ba kangi tamo
0: yare pokum dune yare adu boi khoi ni kadai de lepka dagi kadai phobu sang sin ga dagi Nungsi itu na terai terai siapung budi anaroh. Nteraga, thamu ini nungi nungsi bese. Thau du nungan nansil lebat ting thau napi lebat uhen budra.
1: Asum bani tamu, yamli. Aku ini dana tana atopakan ama kangen ba. Awa abah potana nabani, nungai nabani hai duna. Warisabi ya banati. Tamu suka nama ta warisabi gan. Aku suka nama ta sajero.
0: Hai roda.
1: Aduga. Angang singa kanga adi ADC bana pariko.
0: Hauji phogisa thari ba wari paring si dadi. Phajada ba chopa ya bam te yaudri ta. Amarom da. Nong su longi sana bidadi ekhoi se kaisu kai di. Ma khoi gi de luhong bi masing kak ti.
1: Ai su handa pau se amada thing na ki. Nupana ne sahi mau drama thoi da mari rak su ba luhong bani. Aduga nupi du na sahi mar phu ani rak su bani. Akhoi sai da suni da. Aku ini dah udah nupi mangati hai. Ini yang masih layar ni. Mayu mangaluk pali hai.
0: Aku ini sini ne. Aku ini pupu do nupi ahum lola me ya. Aku ini sini yai mendugi kampu ni.
1: Ma pentara lom masih yau yai.
0: Ada si. Aku ini wadlas. Si angang sing perikaga luar gak tuisan gak si luar gak ne. Kolkata ada ni ni huni deng kui terus sirah. Ha. Aiji supply je pot si lobo sakit dulu ya.
1: Tamo, ngasih mati ay pakong pikiro. Nami karadang ay biyo. Aduga, si degi di sumay na wari sa abasu karatu ose. Miya tay na ikoy ni siya, sikta na mali kanaram miye.
0: Si degi di, puan da paong narasu yay da. Natira na.
1: Hoy, yay.
2: Wang Thoi, aku ni je lese minang bo.
3: Tampak le, nang si una doktor le bo. Una bo kudinggi siapa si siapa si. Aduh kan eh, nang na aji minkau ni do. Masih gaya ni bisa kerat hatu oksi.
2: Asas.
3: Aku yang tu dene aku ni na kaya ngangui tu ini. Ima, babung, yamba ni,
2: 이아마 아니도나 나원다 카리가웨드데.
3: 나나오카웨.
2: 아두디 에코이니게 양앙라이트링아이 모이 바바 하이드링아이 모이나 나오나 하이바 하이드니네.
3: 파리시 파기다라노 시와세 도와세. 마이코. 낭나 아둑 암시에닝이 시카이.
2: 아스 호 삭 TV 아마나네 낭부 숨 룸두나 라이브도 파칼레붕어 야 파카크르자니 삭 TV 미시디네 마징 마손 마칸티 얌 파타브네 붕어 마나 나온데 라이게 카이나 잡임네 닝크르디네 라이붕엄 도리자니 아데이 아마나네 에코이니자 라릭수 아마따 오이르로 라릭 마카탐 타바 마타 망나브네바 아두게 사루 낭나 윰팔라가네 낭따 앙앙세 모브네네 파이예 아스 누미 타너스세 그럼 간첸시게
3: 일단 발레 낭지 스낭지 탈리 해 기디기디기디 아스 포르몬 도진다 시엘시 아이 캉멍엄데
2: 호 캉멍엄데 나바네 앙앙이네 앙이바 아두앙니
3: 오이네 탐발레 하이엥 줌라 간데 아이셰 낭낭엄도 마 미네이셰 티앙난도 마레 누피낭엄미
2: 호 아두보이 코이닌 아노보이도 리라바 호지간기 나하 윰판 바얌바 얌나 호응어바네
3: 까리 호응이바 까리 호응이바
2: 타이나 에코이 이도 아보 코이기 마탐다디네 누파나 누피 티나 티나 락나비하이 누피세 얌나 돈나 탐비라메수하이 푸비제비드나 수다드나 수다드나가 탐비하이네 아지다기네 에코이 이마호이 바보호이 마탐다디 누파나 응엄바수 누피나 응엄바수 마락 오이나 두다기
3: 아두다기 하우지 마탐다디 아야마나 누피나 누파 락나데 푸비포 용나데
2: 락나바나 디예붕어 누파나 누피 누시바 헨제나락바 아두나네 누피기 타벅 마땡 빵바 하이빈 베헤나르 포기와네 아두카리다기노 캉보나
3: 누파나 누피세 누시베 헨진나락바 아이기 아이기다 톡보기 하이디 샤이샤기디 캉드레과 미기다 숨비엥보다 누파나 마기 누피기 펌다 칼리시카 이노는
2: 캉바 그리 칼리바
3: 마시 누피지 나트라디 말렘시다 이기 누피야 테일라이러로이 콰이데기 퍼져버서 이기 누피니
2: 생부이라
3: 콰이데기 퍼비슈 아이기 누피니 시인의 강하로
2: 아두 낭디 칼로이 잡아
3: 아하 칼리다 낭슈 퍼져이 나 코이 마슈 퍼져이 아두 이마다기디 낭네 예리 퍼져봐
2: 아두디
3: 와마 가능 안에 있어 숨으로
2: 거리 와노 하시바
3: 루홍보다 맘독 마야이다 누피나 누파다 레이사이라가 누피나 누파다 코이람이다나 아두 코이람보기 마루원도 호지마탐다디냐
2: 거리 하이나리바
3: 이붕어 미야모만다 코림 선나비기 와니 나용데 역히선우 아이는 능고 락나게 캉니 시네 예수므라
2: 좀라란 바디 캉데다이디
3: 아테라이디 이마가 능거세 고티용 대용 동민의 시 코이니부디 빵딘딘나 크라니 빵야야나 크라니 이마가 능거세 빵나브라 빵나다 브람 대용 톡시고 아마론다네 스누피노 고이시 넘버자니보
2: 까링아미바
3: 인탐타 인크러버두다 루홍버서버다네 빠카로 프리 남아가 이나 피아 빠바마가나 누미당기 뿡따리니 빠모 캉이네 릭샤우드슈 낙샴데 유이디하이 아둠 캉이보
2: 아두디카슈나띠에 붕어
3: 하이네이 누피시 말렘 이마니 캉간비니 타마쁜따라 나오부라가 앙앙우나리바니
2: 아두수카슈나띠에다
3: 아두보 지금바탐기 모우싱시디네 누파두기 마마마빠 누시카르마신마나우도 카이너할라가 누파두나 마양도 파띠하얀멍암이네
2: 마도 답나 답나 제히 아마 아니 아니 아홈다네 아둥 어제 기산
3: 마도 아이 숙야 야로 아이디네 나는가 뭐 숙야 야로 시시시 누비기 타바카이 아이 숭독도로 아이 숭독도로
2: 보통 안 자라가네 아이 코이니데 레라간다부 아이나 넘었다바 맞담다 능나 타복다부도바 짝 통다바 야르드로
3: 아이디 숭통 해통아 숭통 해통아
2: 시마디 하이네 마얌 누피나가 메가 메 누파세 안나 마하추리 하이네리세 마사 마사디 캉저 보테 오 파레세 아두나 뚱기와네 진베디네 제레시콩아시야
3: 능나시엔시 하이도 아이나 야라 능나 이싱아미 웃빠네 숙견시엔기로 아이나 밤마탐다네 마당샤브다 시에니
2: 다
3: 그러세 이 그러시디네 아이시엘로 아이시니 무신세야카노 노와망제니
2: 마탕데데 넌 캉냐 이시니코
3: 담발레 에이티 신자 그다마탐다 아이셀레 아이셀레 신세야카노 코
2: 아이시엘로 캉냐
3: 아이시엘로 코

0: 해봅니다.
1: 와칸도디 타그세리에 루리바디 러버디 라이 싱버시 루바 단자드러버디 응암로이도리바니
0: 아이나 저리시디 아와나 마팅팡 보기니 싱베나테다
1: 하우지마키디 아두 항나친리 하이바타레 하잉와이 이자누피나 알랑바이다 라이마카타마가디
0: 아이 탐마가디나티네 탐말로이레케노 헤카우버디기 로베 파워 아이나 부톡톡리네
1: 아두디 헤말로이드로
0: 아두 히인다나 바이 와암디 하이닝미
1: 카리와노 타글바디 오에코
0: 하이가들 와시 까나라 로이네 아이 수누피레이 앙앙레이 낭수나살레이 낭디 푸나막 타친크라바 사단문은 타친크라바 마이케이 퉁늘라 미는 꼬실라바 사지군바니
1: 란제드 비 사지두 타나바 사단바도 라마이네 차카도리라
0: 아다타이
1: 마카디
0: 마카디 아깡보 우팔로 홀럭바 예닝 하이가드라 나트라가 운카다 홀럭바 예닝 하이가드라
1: 아깡보 우판다 홀럭바 예닝 하라가디 아이나 하나소 하자그리바두니 사이타 이마지네이션 헤멀레 왁싱이 운카락다 홀럭바 예닝두디 마풍파바 우나하 오이기바수야이 오이다바수야이 아두부 카리곰바다 탄사드라바수 훈바디야이 가다이다 까나다 훌리노
0: 항암리나 하이라게 람비푸나막 탓크라카 안시다 오이라로도고 마땀시다 아이 탐호다 눙시부기 예닝 훌레이 하이나바 눙시부다 사힐레이티 하이도 훌레이
1: 탐호나 눙시비리바 마라이박파 비누피도부 까나노
0: 임팔다 폭비 모이랑 도비기 사이온도
1: 오오 에, 안강신 돌래.

0: 이마 짝 루이로 봐.
1: 루이래 루이래. 와마 한 게.
0: 까이 와노 이마.
1: 뭐이 왕토 이지까나 꼬이리야.
0: 소니아 거비 용란 내락대기네 용만 비마 꼬이나 봐마래. 마삭 티라수 라이렉 띠암나 파이. 이낙수 암 큰 봐마래 이마.
1: 마락마락다 까랑앙 부터 우디로.
0: 응응 아두드네. 이마나 항이부 까이 까이기노 이마 까이 더러게.
1: 아이 항짓도 왕우다 놈이 흠니 마리니 레이로게. 러우파리 아마 포가락다 봐도 퍼자는 강내루게 하쿰주 비락띠
0: 아스 누밋 훔니 마리니디 꾸이만드로이마
1: 마탐크라 아들레이루게 마리마타싱도 마리타나기다우레네 아이슈마탐크라디 포타루게 까이노 시다나치나코야 니레호바키브로 나쿠라다 하이라무로
0: 아스 이마 이치 누바사빌레이리부 까리기 기다우리노 호이다
1: 아이코이 사이다부카나나부카이다우니게
0: 아투네
1: 뿡디파나 팅에 마나 호지 뭐 한절럭 디시부 포농떠떠
0: 아스 떠오르지 이마 세력 나버네고나무 이마 왕토이 회기마 빠도 마수 콜카타다네 사플라이기 포로버 카이동아이노 쳇케네 나타이고
1: 마기 마기 타박니다 살러가서 세레다나

그덕이 아니 수보이나 란톡처리 이찬기 라이디 펌세데기 아르비나마디 부슈바라니기 아픈바 콘절다 이보초보 카이딤나 세링바 도니 아히밤나 세랑바 펌세이

당한자 마마 하잉 September 기당 따라따로 염식의 스노밋 농틀기 뽕 따라니 토이민에 따라 Good afternoon ladies 기 에코기 학실다 탐저리 마마마파 오이베싱나 인칼락리바 누피마차 싱부 가람나 이훌캉나 로이나가니 Expert 오이나 랭신 비가다바 Dr. Pritam Lashram Medical Officer CHC 남볼 아마디 DNO District Mental Health Program Bishnupur District. Lambda Masigi Nupi Uibishingna, Aikogi Studio Gi Telephone Number 8798-803-293 Da, Call Taubiraktuna, Kangning Bakaya, Kanghau Bagi, Kudung Chabasi, Lobiu. Telephone Number Mukhan Naning Singjari 879-8803-293.

강한 저밤아 하잉 세프템버기 땅 따라 그대룩 음식의 신음및 농틸뿡 따라 니토이민에 따라 Good afternoon, ladies기 에코이기 학실 더럼시다 담저리 마마마파 오이베싱나 인칼작리바 누피마차 싱부 가람나 이훌 강나 로이나가니 Expert 오이나 랭신 비가다바 Dr. Pritam Laishram, Medical Officer, CHC Nambul Amadi, DNO District Mental Health Program, Vishnupur District. Lamda Masigi Nupi Uibishingna, Ekwegi Studio Gi Telephone Number 8798-803-293 Da, Call Tawbiraktuna, Kangning Bakaya, Kanghau Nabagi Kudung Chabasi, Lobiu. Telephone Number Amukahananing Singjari 8798-803-293. Makal mathil gi thauram singna leiting uiduna sandok chiriba adong gi damakni Akashvani Imphal gi FM Sangai channel. Hauzik pungfam sida puzarakli. Tongan tongan ba Manipuri filmisation matang matang oina.

마탕들로 커처리 베스미스 아시 람바툰드기 부스파라니기 콘실다 유간디나 사이링바 마디 고피콕나 사이랑비세마 코이다나 칸비르이 이세시부 코이다나 칸비르글리버시 강춥 산젠범드기 로마 타킬람범니 로이나나 레디오 타비리바 라이프 텔레비리바 마얌푼나 타미네제게 소이데나 타비르 우코 하이나 SMS C Tabirakpani, Koidana Kanbirak Libai Sai, Kudultam Jari, Mayampuna, Taminasi.

마탕 들러카 체리베스미스 아시 어원 바하리바 필마시다기 오모니기 콘젤다 질라레 상템네 사이링바마디 아난나 사이랑베세 마카칸비레이 이세 시부칸비르글리바시 탕마이 반데기 오르밀라 마이밤니 로이나나 가리다기 티암 찬드니니 하이니 비럭바니 코이다나 칸비르글리바세 쿠돌탐제리 이세 타닝나 나이제리 하비럭바두 타비나바 쿠돌탐제리 타미나시

마탕 내려 커치리 발스미스 아시수 필미 세마크 칸비레이 노밥 필드기 라주농기 콘젤다 수레스 히당나 사이링 바마디 오 깃나 사이랑 베세마크 코이다나 칸비르글리바시 브라마푸르 아리밤레카이데기 소피아 서마 바자스파티 마욤 아슘나 하이비르기 레디오 타비리바 마얌품나마카 타미나 자게 하이나수 하이비르크바니 코이다나 칸비르글리바시 쿠돌탐제리 타미나시

마탕데 럭카치리베 SMS에 마담이세 마카칸비라이 타킬람밤 만다기니 데비기 콘절다 라제닝 코콤나 사이링바 눙시네라가 이랄타 티네라바디 아슘나 사이호바 마담이세니 이세시부 코이다나 칸비럭리바 싱디 우틀로우다기 사로즈 날리니야마디 키암게데기 발라 톰비니 코이다나 칸비럭리바 이세이 쿠돌탐제리 타미나시

0: 나하롤 기 콘질 토람 다비리바마룹 싱보 다람녹 제리 구름 제리 나시기 토람다 부두나 락 제리 액터 수레스 나시 폰가 우나두나 와리와다 이사바 우나두나 와리와다 이사나 제리비 니키타 라스쿠마리 아한바 막다다 수레스보 거기 아카시바니 임팔기 스튜디오시다 다람녹 제리
1: 다가제리
0: 아한바 토람 하우독 자락바시다 수레스 하우직 액터라마 오이라가 미암기 세바 토라가 딜레이비리 아두보 액터라마 오이라기 하이나 칼락바시디 픽링아이데기 아둠 아이사행 자오라칸다 필름기 라인시다 짱라게 하이나 칸비락브라 나트라가 카람마 마탐다기 가디 칸비락키바게 카나카나나 인플루엔스 토비락키바 레이바 하이바디 수탐비우
1: aina art line jida sada influence tor khibide khoi ba so se khoi ba me am bases ma je small artist ni ping ai de gi bodi dum khale khanjarak pai di angang wei ngai de hongna dum shei mak te yeng ba chapo re ju de gi thabalam ta song su dum hai di sada ma tongan ba emotion ma dum yauja le jab dum aduga smaina aina thoga ek tong ni na traga na smaina perform tor khani ge have jida adudi ta sena ma ki mang da bog di mang mu de bo pam jab di am pam ya aduga khoi ba song na ai je ping ai de hongna dum ma gi small la sana ba chapa kan da gu ma purak pa da gi sum mo gi picnic kum ba sigum ma am de sum purak pa ji da ai ngon da ma ꯅꯨꯡꯗꯤꯗꯨꯝ ꯄꯥꯝꯖꯕ ꯑꯗꯨꯒ ꯄꯤꯛꯏꯉꯩꯗꯒꯤ ꯁꯤꯃ ꯊꯣꯛꯑꯒ ꯀꯩꯅꯣꯝ ꯇꯧꯒ ꯍꯥꯏꯕꯗꯤ ꯉꯝꯃꯛꯄꯗꯤ ꯑꯣꯏꯔꯛꯇꯦꯕꯀꯣ 2013ꯒꯤꯗ ꯑꯩꯈꯣꯏꯒꯤ ꯐ꯭ꯔꯦꯁꯔꯁ ꯃꯤꯠꯇ ꯑꯩꯁꯦ ꯏꯁꯩ ꯑꯃ ꯁꯛꯑꯦ ꯏꯁꯩ ꯁꯛꯄꯗꯒꯤ ꯀꯣꯝꯄꯤꯇꯤꯁꯟ ꯑꯣꯏꯕ ꯍꯥꯏ ꯇꯥꯔꯦ ꯑꯩꯅ ꯁꯦꯀꯦꯟ ꯇꯥꯏ ꯑꯗꯨꯗꯒꯤ ꯑꯩꯉꯣꯟꯗ ꯏꯟꯐ꯭ꯂꯨꯌꯦꯟꯁ ꯇꯧ ꯏꯁꯥꯅ ꯏꯃꯥꯟꯅꯕ ꯃꯌꯥꯝ ꯑꯗꯒꯤ ꯑꯣꯖꯥꯁꯤꯡꯅ ꯅꯪ ꯏꯁꯩ ꯁꯛꯎ ꯈꯣꯠꯂꯨ ꯀꯥꯏꯅ ꯇꯧꯔꯛꯄꯗꯨꯗ ꯍꯥꯏꯗꯤ ꯑꯩꯅ ꯄꯤꯛꯏꯉꯩꯗꯒꯤ ꯄꯥꯝꯖꯔꯛꯄ ꯑꯣꯏꯔꯒꯁꯨ ꯈꯤꯇꯪ ꯁ꯭ꯇꯦꯖꯇꯒ ꯊꯣꯛꯑꯒ ꯑꯩꯅ ꯄꯔꯐꯣꯔꯝ ꯇꯧꯔꯛꯄꯒꯤ ꯑꯦꯔꯤꯌꯥ ꯑꯃꯈꯛ ꯑꯗꯨꯗꯒꯤ ꯑꯣꯏꯅ ꯑꯣꯏꯒꯤ ꯑꯗꯨꯗ ꯑꯣꯏꯈꯤꯕꯗꯒꯤ ꯑꯗꯨꯝ ꯍꯥꯏꯁꯦ ꯑꯩꯁꯦ ꯏꯁꯩꯗ ꯑꯣꯏꯅ ꯆꯪꯉꯛꯑꯦ 2013ꯗꯀꯣ 2014 ꯁ꯭ꯋꯥꯏꯗꯒꯤꯗꯤ ꯑꯩꯅ ꯄꯥꯝꯖꯕꯗꯤ ꯃꯅꯨꯡꯗ ꯂꯩꯔꯤꯁꯤꯗꯤ ꯏꯁꯩ ꯀꯂꯥꯁꯤꯗꯤ ꯀꯂꯥꯅꯤ ꯆꯞ ꯇꯤꯃꯥꯟꯅꯕ ꯄꯣꯠꯅꯦꯕꯀꯣ ꯑꯗꯨ ꯇꯥꯔꯒꯁꯨ ꯄꯔꯐꯣꯔꯝ ꯇꯧꯅꯤꯡꯕ ꯑꯗꯨꯒꯨꯝꯕꯒꯤ ꯑꯃꯗꯤ ꯏꯁꯥꯗꯗꯤ ꯑꯗꯨꯝ ꯌꯥꯎꯖꯕ ꯍꯥꯏ ꯇꯥꯔꯦ ꯀꯃꯥꯏꯅ ꯄꯔꯐꯣꯔꯝ ꯇꯧꯒꯗꯒꯦ ꯍꯥꯏꯕꯗꯨꯒꯤ ꯉꯝꯕꯒꯤ ꯀꯦꯄꯥꯁꯤꯇꯤꯗꯨꯗꯤ ꯌꯥꯎꯗꯕ 2013-14ꯁꯤꯗ ꯑꯩꯅ ꯏꯁꯩ ꯁꯛꯂꯛꯑ ꯃꯇꯨꯡꯁꯤꯗꯀꯣ ꯐ꯭ꯌꯨꯆꯔ ꯑꯦꯛꯇꯔꯅ ꯑꯩꯈꯣꯏꯒꯤ ꯃꯇꯝꯗꯨꯗ ꯍꯧꯖꯤꯛꯁꯨ ꯑꯗꯨꯝ ꯁꯤꯜꯂꯤ ꯃꯇꯝꯗꯨꯗ ꯐ꯭ꯌꯨꯆꯔ ꯑꯦꯛꯇꯔ ꯑꯝꯐꯤꯝꯄꯥꯅ ꯁꯤꯟꯕ ꯐ꯭ꯌꯨꯆꯔ ꯑꯦꯛꯇꯔꯁꯦ ꯑꯩ ꯄꯔꯐꯣꯔꯝ ꯇꯧꯋꯦ ꯍꯥꯏꯗꯤ ꯑꯗꯨꯁꯨ ꯀꯣꯝꯄꯤꯇꯤꯁꯟ ꯍꯥꯏꯗꯤ ꯑꯗꯨꯕꯨ ꯑꯩꯅ ꯊꯣꯛꯏ ꯃꯇꯝꯗꯨꯗ ꯀꯔꯤꯝ ꯍꯩꯕꯖꯥꯠ ꯅꯠꯇꯦ ꯍꯥꯏꯗꯤ ꯀꯔꯤꯝ ꯍꯩꯕ ꯅꯠꯇꯦ ꯑꯩꯅ ꯋꯥꯃꯨ ꯉꯥꯡꯕ ꯍꯩꯇꯦ ꯑꯩ ꯊꯣꯛꯑꯒ ꯑꯩꯁꯦ ꯀꯩꯗꯧꯗꯣꯏꯅꯣꯁꯦ ꯏꯁꯥꯅ ꯀꯔꯤꯝ ꯈꯪꯖꯗꯕ ꯍꯥꯏ ꯇꯥꯔꯦ ꯃꯇꯝꯗꯨꯗ ꯑꯣꯖꯥꯁꯤꯡꯅ ꯅꯨꯡꯁꯤꯕꯤꯕꯒꯤ ꯑꯗꯨꯝ ꯇꯧꯖꯔꯤꯕ ꯈꯔꯗꯨꯗ ꯁꯨꯝ ꯍꯥꯏꯗꯤ ꯄꯦꯟꯊꯣꯛ ꯄꯦꯟꯕꯤꯕꯗꯣ ꯑꯗꯨꯃꯥꯏꯅ ꯇꯧꯔꯀꯥꯟꯗ ꯑꯩꯁꯦ ꯇꯣꯞ 14-15 ꯑꯃ ꯑꯗꯨꯗ ꯑꯩꯁꯦ ꯀꯝꯄꯜꯁꯔꯤ ꯂꯩꯍꯧꯔꯝꯅꯦ ꯍꯥꯏ ꯇꯥꯔꯦ ꯏꯔꯩ ꯂꯩꯍꯧꯔꯝꯅꯦ ꯑꯗ ꯂꯩꯍꯧꯕ ꯀꯥꯟꯗ ꯑꯣꯖꯥ ꯃꯌꯥꯝꯁꯤꯅ ꯁꯨꯝ ꯅꯨꯡꯁꯤꯕꯤꯕꯒꯤ 35 ꯈꯟꯗꯧꯗꯣ 36 ꯈꯜꯂꯅꯤꯒ ꯍꯥꯏꯔꯒ ꯍꯥꯏꯗꯤ ꯂꯥꯁꯇ ꯑꯩ ꯌꯥꯎꯔꯛꯄꯗ ꯍꯥꯏ ꯇꯥꯔꯦ ꯑꯗꯨꯃꯥꯏꯅ ꯍꯥꯏꯗꯤ ꯑꯩꯅꯁꯨ ꯑꯣꯖꯥꯁꯤꯡꯗ ꯔꯦꯁꯄꯦꯛ ꯀꯥꯏꯖꯔꯛꯇꯕ ꯑꯗꯒꯤ ꯍꯩꯕ ꯑꯣꯏꯔ ꯍꯩꯇꯕꯗꯨꯗꯤ ꯇꯁꯦꯡꯅꯃꯛꯀꯤ ꯑꯥꯔꯇꯤꯁꯀꯤ ꯑꯣꯏꯅꯗꯤ ꯍꯧꯒꯠꯂꯛꯄ ꯃꯇꯝꯗ ꯃꯤꯑꯣꯏꯕ ꯍꯥꯏꯕꯁꯦ ꯀꯔꯝ